모차르트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B플랫 장조 퀘엘 269 듣겠습니다. 이사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B플랫 장조 쾌일 작품 번호 269였습니다. 이사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얘기가 나온 김에 모차르트 바이올린 음악 한 곡 더 들으시죠. 모차르트는 모두 다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네 곡이 모두 한 해, 그러니까 1775년에 완성됐어요. 대단하죠? 그 중에서 12월 20일 가장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에는 알라투르카, 터키풍으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 터키는 동서양의 분위기가 오묘하게 결합된 신비의 나라로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어요. 모차르트 역시 미지의 세계인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를 배경으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또 터키 행진곡이라 불리는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이렇게 터키와 관련된 음악들을 지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런 터키 취향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초기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알라투르카 부제가 가장 잘 드러난 악장, 세 번째 악장입니다. 미뉴엣으로 시작하다 중간에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터키풍 바이올린 선율이 등장하면서 경쾌하고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분위기가 펼쳐지죠. 그러면 터키풍이라는 부제가 붙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들어보시죠.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3악장 론도 템포 디 미뉴에토, 이사벨 파우스트 바이올린,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발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엘 작품 번호 219 터키시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와 3악장 론도 템포 디미뉴에토를 이사벨 파우스트 발린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주 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9310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해요.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죠.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되는 건 어려운데요.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후반부예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757년 7월 23일 작곡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의 거장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아들인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건반악기 음악에 주력했습니다. 일찍부터 스페인으로 건너가 궁정음악가로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550곡에 달하는 건반악기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1739년 7월 24일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가 베네데토 마르첼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알레산드로와 함께 베네치아의 음악을 주도하면서 칸타타, 소나타,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죠. 한때 형이 작곡한 오보에 협주곡의 작곡가로 잘못 알려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1912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초연됐습니다. 작곡을 한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맡았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단악장의 짧은 작품이지만 경쾌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 대담한 기교를 담은 작품으로 초연 때부터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82년 7월 26일은 녹턴의 창시자 존 필드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인 존 필드, 클레멘티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건너가 30년 넘게 러시아에서 활동했어요. 기나긴 러시아의 밤과 잘 어울리는 그의 녹턴은 훗날 쇼팽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비단조 커크패트릭 87 피에르앙따이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시고요. 존 필드의 녹턴 14번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존 필드 녹턴 14번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소나타 비단조 커크 패트릭 작품 번호 87 피에라 앙타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듣겠습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이 곡을 초연했던 때가 바로 이 무렵 7월 25일 1912년이라고 하니까 여름날 이 곡이 나왔군요. 오늘 연주는 피아노의 넬슨 프레이리, 유리 아로노비치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1번 D플랫 장초 작품 10이었습니다. 넬슨 프레이르의 피아노, 유리 아로노비치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달력 속의 클래식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스토르비아 졸라의 솔레다드, 고독이었습니다. 반도네온의 아스토르비아 졸라, 퀸테토 누에보 탕고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아, 이 곡 가정음악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면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10으로 또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바로 준비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류트 반주와 함께하는 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아름다운 성악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7세기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 오노레 당브리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Le Doux Silence du Nouveau, 숲속의 부드러운 침묵이라는 곡인데요. 평화로운 숲을 배경으로 젊음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레아 데상드르의 음성이고요. 토마스 던포드의 류트 연주입니다. 그리고 존 다울랜드의 Come Again, 달콤한 사랑이 그대를 다시 부르니 내게로 돌아오세요. Come Again. 이렇게 노래합니다. 떠나간 사랑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역시 후기 르네상스 영국 작곡가 존 다울랜드의 대표곡 중에 하나.

존 다울랜드의 Come Again, 스팅의 목소리, 에딘 카라마조프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오노레 당브리의 Le Doux Silence de nos Bois였어요. 숲속의 부드러운 침묵, 메저 소프라노 레아 데상들의 음성, 토마스 던포드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준비했습니다. 아르페지오의 소나타는 첼로로 많이 연주가 되는데 오늘은 아르페지오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르페지오에는 기타 첼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타와 또 첼로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죠. 기타처럼 생기기도 했고 줄이 6개예요. 기타처럼 6현입니다. 첼로는 4개잖아요. 그런데 또 첼로처럼 이렇게 활로 연주를 해요. 연주 때 다리 사이에 끼우고 또 첼로처럼 연주합니다. 오늘 아르페지오의 연주에는 귀도 발레스트레트 그리고 포르테피아노의 모드 그라통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으셨습니다. 귀도 발레스트라츠의 아르페지오의 모드 그라통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뭔가 더 예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뭔가 이렇게 튜닝이 좀 다르죠. 첼로와 피아노로 들을 때하고는 조금 뭔가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류트 반주와 함께한 옛 노래들에 이어서 아르페지오의 소나타를 만나셨고요. 이제는 조금 현대적인 느낌으로 시계를 좀 돌리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작곡가, 여성 작곡가가 정말 귀하던 그 시절 에이미 비치라는 작곡가의 음악입니다. 피아노 5중주 F샵 단조 작품 67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게릭 올슨의 피아노 타카치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

에이미 비치의 피아노 5중주 F샵 단조 작품 67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 게릭 올슨의 피아노, 타카치 4중주 단이 함께했습니다. 아주 예스러운 음악도 듣고 좀 현대음악에 가까운 음악도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아 진짜 이런 작곡가가 있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음악 소개해드리는 아주 숨겨진 보물 발견하는 시간이죠. 히든 클래식 만나보실 텐데 콩으로 김용구님이 히든 클래식 소개할 때 뒤에 흐르는 음악이죠. 그거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제도 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할 때 물어보시더니 이런 음악이 좀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3번입니다. 딴따라단딴딴 이거 연주자는 린하를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 히든 클래식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흐보다 앞서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멜히오르 호프만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바흐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89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며가 바흐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요하임 슐츠라는 학자의 주장으로 시작돼서 음악학자들이 신중하게 연구와 고증을 거친 끝에 아, 바흐의 곡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동시에 진짜 작곡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바흐의 곡으로 알려졌던 이 곡의 실제 작곡가 바흐보다 앞서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했던 멜히오르 호프만이었습니다. 멜히오르 호프만, 지금은 생소한 이름인데요. 당대에는 텔레만, 바흐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1679년 독일 베렌슈타인에서 태어난 멜히오르 호프만.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중간에 음악가로 진로를 바꿉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오르간 연주와 지휘를 시작했어요. 특히 그는 텔레만의 뒤를 이어 콜레기움 무지쿰의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콜레기움 무지쿰, 텔레만이 창단한 연주 단체이죠. 라이프치히 음악 문화와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텔레만의 뒤를 호프만이 감독으로 이어받았고 그 이후 바흐가 다시 물려받으면서 그 유명한 커피 칸타타를 작곡하기도 했죠. 바흐와 호프만이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했지만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호프만은 1715년 라이프치히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8년 후인 1723년에 바흐가 이곳에 정착했거든요. 하지만 바흐는 선배 작곡가 호프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두 사람이 작곡한 칸타타 악보가 공존하면서 호프만의 악보가 바흐의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겁니다. 칸타타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남겼던 멜히오르 호프만.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호른을 위한 협주곡을 시도했습니다. 1710년에서 1715년 사이 작곡된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 호른의 독특한 기교와 풍부한 음향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호른을 위한 협주곡이 많지 않던 그 시절 독주악기로서의 호른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히든 클래식 오늘은 멜히오르 호프만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를 밸브가 없는 고악기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다지오 스타카토, 알레그로, 마논 프레스토, 아다지오 미뉴엣까지 4개 악장 들어보시죠.

멜히오르 호프만의 홀인 협주곡 E플랫 장조 들으셨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눈, 프레스토, 아다지오, 미뉴엣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밸브 없는 호른으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 연주를 해낸 인물은 슈테펜 카테였습니다. 그의 홀은 또 그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멜히오르 호프만, 바흐보다 먼저 라이프치히에서 콜레기움 무지쿰을 텔레만의 뒤를 이어 이끌었던 존재. 오늘 히든 클래식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두 곡 듣겠습니다.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 그리고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리코더 연주입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헨릭 반 크리스텐센이 지휘하는 데이니쉬 라디오 심포니에타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앞서 들으신 곡 눈트라 부르는 소리 또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헨릭 반 크리스텐센이 지휘하는 데이니쉬 라디오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욱,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에서 히긴스 교수는 가난한 여성 일라이자에게 상류층의 언어 습관과 몸가짐을 가르칩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완벽한 발음을 익힌 일라이자는 마침내 누구나 숙녀라고 믿을 정도로 달라지죠. 하지만 정작 일라이자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상대는 히긴스 교수가 아닌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피커링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자신을 숙녀처럼 존중해 주었기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죠. 종종 우리 안에는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다가 누군가 먼저 알아봐 줄 때 그것은 비로소 깨어나기도 하죠. 오늘 누군가의 좋은 모습을 조금 먼저 발견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건네볼까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운데 오늘은 2악장 아다지오 함께 하셨습니다. 리차드 용재의 오닐의 비올라,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희곡 피그말리온을 각색한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결말은 로맨틱한 해피 엔딩이긴 합니다. 방금 들으신 두 악기의 하모니처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하루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7월 26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바이올린을 사랑했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음악으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지난주에는 피아노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필수 레퍼토리 소나틴의 앨범을 녹음한 피아니스트 허원숙의 음반을 함께 감상했었죠.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하는 또 하나의 필수 레퍼토리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의 시벨리우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집입니다.

흔히 4대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가장 사랑받고 가장 자주 연주되는 협주곡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도전하는 대표적인 필수 레퍼토리이기도 하죠. 시벨리우스는 한때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했을 정도로 바이올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악기 교육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그는 자신이 연주자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작곡가의 길을 택했지요. 그럼에도 평생 바이올린을 곁에 두고 실내악 연주를 즐기며 남다른 애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벨리우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깊게 이해하는 악기의 매력을 한껏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시종일관 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협주곡은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팽팽하게 대치하며 주도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바이올린 선율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시벨리우스는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섬세하게 절제했습니다. 또 독주자가 홀로 연주하는 카덴차는 1악장의 클라이맥스 근처에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훨씬 더 일찍 등장해서 1악장의 악상을 발전시키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단지 기교를 뽐낼 기회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의 흐름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배려한 셈입니다. 거기에 북유럽 겨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따스하면서도 쓸쓸한 2악장, 그리고 어떤 음악학자가 북극곰의 폴로네즈라 표현했던 묵직하면서도 힘찬 3악장까지 이 곡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를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음악,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에서 들어봅니다. 사라장의 시벨리우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집입니다. 1998년 EMI에서 발매된 음반으로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는데요. 10대 시절 사라장의 눈부신 기교와 베를린 필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어우러진 그 음반,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사라장의 바이올린,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사라장의 바이올린,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코너.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바이올린을 사랑했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이름을 딴 바이올린 콩쿨이 5년마다 열립니다. 1965년 시벨리우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창설된 이 대회는 올레크 카간, 빅토리아 뮬로바를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배출하며 권위 있는 바이올린 콩쿨로 자리 잡았죠. 작년에 열린 제13회 대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가 우승했습니다. 결선 무대에서 그는 시벨리우스 특유의 차갑고 고독한 정서를 그려내며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박수예는 비스레이블에서 발렌틴 에게리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한 신보, 골드마르크,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이올린 협주곡 대신 시벨리우스가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해 작곡한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들과 19세기에 활약한 헝가리 출신 작곡가 골드마르크 카로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함께 수록했는데요.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7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시각이 담긴 음반들로 주목받아온 박수예다운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예는 망명 작곡가들의 작품을 엮은 망명의 메아리, 또 20세기 음악을 조명한 세기의 여정 등의 음반을 선보인 바 있죠. 골드마르크와 시벨리우스는 모두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벨리우스는 빈 유학 시절 골드마르크의 음악을 깊이 존경했고 그의 풍부한 선율 감각과 화려한 관현악법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수예는 음반 발매를 앞두고 이 두 작곡가의 숨은 음악적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이들의 음악적 대화와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음반에서 박수예는 탄탄한 기교와 명료한 음색,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두 작곡가의 음악적 대화를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이미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분명한 음악가, 깊이와 여유가 느껴지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의 새로운 음반, 골드마르크,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 그 두 번째 음반으로 함께 감상할게요. 골드마르크 카로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에어 안단테, 박수예의 바이올린, 발렌틴 에게리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골드마르크 카로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에어 안단테, 박수예의 바이올린, 발렌틴 에게리지 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3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저도 인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KBS 아나운서실에 든든하고 재치있는 훈남 강성규 아나운서가 저를 대신해 음악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성규 씨는 저보다 12년 후배예요. 아! 듣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목소리 또 콩으로 보신다면 뭐 외모 그야말로 젊음과 멋짐이 느껴지는 강성규 아나운서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콩 스튜디오에서 뭐 살롱 견학도 했고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사실 고잉 홈 살롱도 있죠. 또 이어서 저희 특집도 준비하고 있어서 후배 믿고 이 애엄마는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쉬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영어 관용구 가운데는 under fe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울타리 위에 있다 라는 뜻이죠. 어느 쪽으로도 내려가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각자의 울타리에 올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죠. 지금의 생활 습관 그대로를 유지할지 새로운 습관을 들일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지 말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지 이렇게 변화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울타리 위는 오래 머물기에는 편치 않은 자리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느덧 7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아직 울타리 위에 앉아 계시다면 이제는 어느 쪽이든 땅을 밟아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스 하중주 3번 C장조 퀄 285 B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 또 비올라 첼로 수석들과 함께 연주한 연주입니다. 최나경이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한국인 동양인 최초의 그 수석 플루티스트로 잠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인연으로 같이 연주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나경의 플루트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3번 C장조 QL 285B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최나경의 플루트와 플로리안 지비아워의 바이올린, 베라 라이거스베르크의 비올라, 아틸라 체켈리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울타리 위에 앉아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의 영어 관용구인 On the Fence라는 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벌써 올해도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죠? 좋은 결정 잘 내리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제가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울 것 같은데요. 8월 5일까지 남현종 아나운서가 저 대신 생생클래식을 맡아줄 겁니다. 목소리도 이렇고 좀 쉬다가 생생하게 돌아올게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청곡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현종 아나운서가 잘 소개해 줄 겁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즉석 신청곡으로 바로 이렇게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원하시는 때나 뭐 요일, 특별한 날 축하하고 싶은 사연들, 기념하고 싶은 일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에 함께할게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여성 음악가죠. 세실 샤미나드의 콘체르티노 작품 107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뭐 플루트 전공하는 분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화해내는 대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과 오보이스트이자 또 지휘자이기도 한 프랑스와 룰레가 지휘하는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샤미나드의 콘체르티노 작품 107번이었습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와 프랑스와 릴레가 지휘하는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제가 DJ가 고른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소개한 적도 있었던 곡인데요.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디단조 작품 32번입니다. 저는 그때 이 악장, 스케르초 악장이 백미인 것 같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 해서 나눴던 기억인데요. 오늘은 1악장 준비했습니다. 1악장도 저는 슈만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상당히 분위기 있으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알레그로 모데라토 악장을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디단조 작품 3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낫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죠. 플룻과 오보, 트럼펫, 관악기의 매력을 살린 작품들도 참 많고요. 그 중에서 3번은 좀 다른 4번, 5번과 좀 다른 점이 관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악기로만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전곡, 전악장 1, 2, 3악장 들어보실 텐데요. 이 원곡을 시대악기 연주로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음악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기존의 북유럽이나 영미권 해석이 조금 더 엄격하고 좀 정갈한 연주를 추구한다면 스페인, 이탈리아, 또 프랑스 연주자로 구성된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르 콩세르 드 나시옹의 연주는 좀 더 감각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원곡으로 전해드리고요. 편곡은 막스 레거가 포 핸즈를 위해서 피아노 편곡한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막스 레거는 대위법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오케스트라를 마치 피아노 한 대에 다 담은 듯한 농축된 연주로 모든 이 구성들을 다 살려갔습니다. 오늘 앤더슨과 로 피아노 듀오의 연주로 전해드릴 텐데요.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번 전악장을 원곡과 편곡 비교해봤습니다.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전악장이었고요. 원곡은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포핸즈 편곡은 막스 레고 편곡 버전이었고요. 앤더슨 앤 로 피아노 듀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앤더슨과 로 2000년대의 그 2000년 줄리어드 입학 동기이고요. 크래그 앤더슨과 엘리자베스 조이로가 만나 결성한 피아노 듀오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죠. 피아노 듀오는 보통 가족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언뜻 뭐 유센 형제나 라베크 자매도 있고 또 아니면 부부 혹은 이렇게 좀 가까운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결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핏 생각나는 건 이 첼리스트 양성원 씨가 이제 결성한 트리오 오원도 파리 음악원 그 동기들이어서 엄청 가까웠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합을 맞출 때는 뭐 실내악 연주단체가 되었든 피아노 듀오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포핸즈면 한 대에서 같이 쳐야 되는데 정말 가깝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편곡 버전도 악기 수를 많이 덜어냈지만 그 많은 악기들을 또 피아노 한 대에 다 담아놓은 듯한 꽉 찬 연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바흐의 곡을 한 곡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필리페 헤르베헤도 역시 겐트 대학교 시절의 동료들과 창단한 악단이 있죠.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그리고 라 샤펠 로열은 그 후에 창단했는데 이 두 연주단체의 연주로 칸타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바흐 작품 번호 80번 가운데 첫 번째 곡 합창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마지막 여덟 번째 곡 합창 그 말씀은 그들이 그냥 두어야 하네 감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 곡 그 말씀은 그들이 그냥 두어야 하네 였습니다. 필리페 헤르베헤가 지휘하는 라샤펠 로얄과 콜레기온 보칼레 겐트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내일부터 휴가니까 푹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어제가 중복이었고요. 이제 여름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오늘도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재즈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음악은 브라질의 작곡가 루이즈 봉파의 1965년 작품 The Gentle Rain입니다. 이 곡은 작곡 이듬해인 196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The Gentle Rain을 위해 만들어진 주제곡이었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에서 이 주제곡은 영화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루이즈 봉파의 이 보사노바 곡은 여러 재즈 연주자들을 통해 계속 녹음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재즈 하모니카의 전설 투스 슬레망즈의 1975년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entle Rain입니다.

루이즈 봉파의 The Gentle Rain을 토츠 실레망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라우드 보스였습니다. 생생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재즈, 여름날의 재즈 음악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명 피아니스트 케니 베론의 1975년 작품 선샤워입니다. 이 곡은 메론이 그의 나이 32살 때 색소포니스트 소니 포춘 밴드에서 첫 녹음을 남겼는데요. 우수가 깃들어 있으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선샤워는 우리말로 여우비란 뜻인데요. 여름날 맑은 하늘 아래 갑자기 비가 내리는 현상을 가끔 보시죠. 그러한 현상을 영어권에서는 선샤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종종 아름다운 무지개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곡은 이러한 환상적인 광경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케니 베론은 이 곡을 다양한 편성으로 여러 번 녹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최고의 연주는 그의 피아노 독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샤워, 케니 베론의 피아노 독주입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재즈의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생생 재즈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두 코너 다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또 저희 검색창에 생생클래식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청취자 게시판은 언제든지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원하시는 때 가급적 빠른 일요일이든 또 원하시는 날짜에 배달해 드릴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잔잔하고 좀 아름다운 피아노 소품 두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무소르그스키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감상과 회상을 담은 어린 시절의 추억 모두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곡인 몽상을 레이프 반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듀퐁이 결핵 진단을 받고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요양하면서 작곡한 피아노 모음곡 슬픈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총 14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섯 번째 곡인 일요일 오후는 이제 안락한 요양실 밖에 평화로운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의 분위기를 담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입니다. 에릭 르사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듀퐁의 슬픈 시간들 가운데 다섯 번째 곡인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무소르그스키의 어린 시절의 추억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몽상이었습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잔잔한 시간도 있지만 또 잔잔하지만은 않죠.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터질 것 같은 강렬함을 선사하는 곡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준비했습니다.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샤를 민 씨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어볼까요? 로버트 슈만의 미르테의 꽃 작품 25번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1840년 슈만이 결혼하기 전날 클라라에게 바친 26곡으로 이뤄진 가곡집이죠. 1840년 슈만에게는 가곡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쏟아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달라 노래하는 가장 유명한 헌정이 첫 번째 곡이고요. 집 앞 호두나무의 푸른 잎과 향기로운 꽃을 사랑과 꿈에 비유해서 노래한 세 번째 곡 호두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소녀를 향한 마음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24번째 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이 세 곡을 마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숲속의 새들, 1996년 소프라노 조수미의 카네기홀 리사이트 실황으로 전해드렸어요. 조수미의 노래와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세인트룩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슈만의 미르테의 꽃 작품 25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비트뭉 헌정, 세 번째 곡인 데어 누스밤 호두나무, 그리고 24번째 곡인 두비스 비 아이네 블룸의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생생클래식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휴가를 갑니다. 8월 5일까지. 그래서 8월 6일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고요. 목소리 관리 잘하고 푹 쉬고 잘 다녀올게요. 남현종 아나운서가 제자리를 꽉 채워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생생클래식 오늘도 생생한 오후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아니스트 얀 바르투슈가 신보를 발매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쇼 작품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주의하는 쥬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 음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이그나치안 파달부스키입니다. 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 유명한 것은 폴란드 내각의 수반까지 지낸 정치가였다는 점이죠. 나중에 은퇴해서 작곡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이그나치안 파달부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 A단추 작품 번호 13, 크리스토프 야코비치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모라베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2단 초 작품 번호 13, 크레지치토 오프 야코비치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모랍스키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곡이죠. 이렇게 숨은 곡은 좀 발굴을 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명연주 명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호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죠. 하지만 지휘에도 몰두를 하는데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 스타일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진한 연주 들려주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지휘하는 쥐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3장조 작품 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주연한 퓨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안드레이 쇼토가렌코의 작품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율리아 판텔리아 엘세의 첼로 드미트리 마넬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안드레이 쇼토가렌코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율리아 판텔리아테의 첼로, 드미트리 마넬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특히 음반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죠. 체코 출신의 얀 바르토스의 신보입니다. 명실공히 체코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반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죠. 그래서 자국 수프라폰 레이블을 통해서 그동안의 체코 출신 작곡가들, 동구권 출신의 작곡가들 피아노 곡을 집중적으로 레코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톤 라이히아와 베토벤의 협주곡을 담고 있습니다. 연주 견실하고 에밀 길레스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주,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연주인데요. 특히 2악장에서 3악장 넘어갈 때의 아타카 부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페트르 포펠카가 주연하는 미너 짐포니코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미너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A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6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의 2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6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주연한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중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원이 꽉 찬 10인실 도미토리였습니다. 건너편 아래칸에 있던 젊은 여행자가 새벽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도 밤새 이상한 소리를 내서 모두가 잠을 설친 터라 한 여행자는 잠 좀 자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두자는 사람과 조용히 시키라는 사람이 맞섰고 말리던 사람마저 싸움에 휘말리며 방 안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젊은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나는 비겁하게도 호스텔 직원을 부르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한 여행 작가가 시애틀의 호스텔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혼란을 끝낸 사람은 창가 1층 침대에 있던 한 노년의 여행자였는데요. 다른 여행자들이 수다를 떨 때도 늘 침대 커튼을 닫고 지내던 그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 말없이 젊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방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젊은이의 울음도 서서히 잦아들었죠. 이야기를 마친 여행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두 사람의 실루엣은 시애틀 미술관에서 본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더 깊은 감동을 줬다고요. 그 젊은 여행자의 울음을 멈추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월 2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19세기 후반 체코의 낭만주의 작곡가입니다. 지드네크 피비히의 곡을 네덜란드의 아티스트, 우리에겐 또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리 판 후프가 편곡했습니다. 피비히의 대표작 포엠에 영어 가사를 붙인 노래 Is This Love였어요. 유니세프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로 일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울음을 멈추게 한 노년 여행자의 포옹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위로, 공감, 배려, 뭐 혹은 그 모든 게 뒤섞인 무엇? 혹시 평안해야 할 이 주말 울음을 터뜨린 젊은이의 마음과 같으시다면 저희 노날의 음악이 좀 따뜻한 포옹이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19세기 초 유럽에서 활약한 스페인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죠. 기타의 쇼팽이라 불렸던 페르난도 소르의 디 리코르디게 쥐라스디, 사랑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이어드립니다. 연인이 과거에 했던 맹세를 떠올리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또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피게라스,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스페인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 20세기 작곡가 마뉴엘 데 파야의 Tus Ojos Negros, 너의 작고 검은 눈이었어요. 연인이 주는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매혹적인 까만 눈동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하다는 가사에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앤토니 스피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파야의 선배격인 스페인 작곡가입니다. 페르난도 소리의 사랑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피게라스가 불렀고요.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18, 19세기 우크라이나 작곡가입니다. 드미트리 보르트냔스키의 성가, 사랑의 힘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가 합창이라고 말할 만큼 이 성가곡에 힘쓴 아티스트입니다. 이 독일어 성가곡 테너 루돌프 슈크 퇴저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떼제 성가였어요. 인둔 클럿나흣,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목마름으로 샘물을 찾아 나서는 영혼의 여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떼제 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드미트리 보르트냔스키의 성가곡이었습니다. I bitter and demand their live. 사랑의 힘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테너 루돌프 쇼크와 철저 소년 합창단이 함께 불렀습니다.

미국 민요 Red River Valley. 날 사랑한다면 내 곁에 앉아 서둘러 작별을 구하지 마세요. 이 골짜기의 추억을 기억해달라는 서부의 카우보이 송이었습니다. 캐나다 가수 조이스 설리반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토마소 알비노니의 세미오페라 오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폴로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비안타 벨라, 비안타 아마타, 아름다운 나무여, 사랑스런 나무여. 이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탄생과 생일을 축하하는 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왜 신들이 등장했을까요? 이 합스부르크 왕과 왕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카운트 테너 막스 에마뉴엘 첸체크, 일 포모도로의 연주입니다.

바로 그 시대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헨델의 알치나 중에서 베르디 브라디 셀베 아메네 초록의 초원이여 매혹적인 숲이여 였습니다. 알치나의 마법에서 깨어나 덧없는 이 환상의 섬과 숲을 깨닫고선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기사 루체로의 아리아였습니다. 뭐 결국 그는 약혼녀 브라다만테와의 사랑을 되찾게 되죠. 어제 그 헨델의 제자라고 알려진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의 오페라 요정들 만나봤는데 아 오늘 이렇게 스승 헨델의 작품을 듣고 나니까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참 닮아있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리톤 브린터페,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스코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오페라 오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폴로의 아리아, 아름다운 나무여, 사랑스런 나무여. 카운트 테너 막스 엠마뉴엘 첸체크가 불렀고요. 일 뽀모도로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에니꼬 모리꼬네의 영화음악 들어보시죠. 더 미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과 미제레레 이어드릴게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애니꾸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더 미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미제레레까지 이어드렸어요. 뭐 아프리카 원주민뿐 아니라 이 가브리엘 오보의 음성을 입힌 노래, 이 곡 들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함께했습니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나폴리를 배경으로 탄생한 희곡 가운데 1910년에는 희곡으로 발표되고 1917년에는 무성 영화로, 1946년에는 뮤지컬 유성 영화로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아디오 미아벨라 나폴리,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요. 나폴리를 떠나는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칸촌의 나폴레타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폴리의 젊은 작곡가와 미국인 관광객. 두 사람은 나폴리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끝내 고향으로 떠나야 하고요. 상심한 작곡가는 그녀에게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바칩니다. 그 노래가 바로 희곡과 무성영화, 유성영화 모두 같은 제목으로 사랑받은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어죠. 이 동명의 희곡이 발표된 1910년 무렵의 나폴리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미국과 남미로 향하는 이민선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항구였죠. 그래서 나폴리 사람들에게 떠남과 이별은 낯선 일이 아니라 일상의 풍경이었는데요. 이 시집이 만들어진 수많은 칸초네가 항구와 배, 또 이별과 귀향을 노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한편 나폴리는 베수비오 화산과 나폴리만, 산타루치아와 카프리섬, 소렌토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럽 여행자들의 동경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풍경만큼 아름답진 않았죠. 산업화는 늦었고 실업률은 높았습니다. 좁은 골목엔 빈민들이 밀집해 살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신문을 팔거나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환경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백만 명의 나폴리 사람들이 미국과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등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에 나폴리 칸촌에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 같은 명곡 또한 이 무렵에 탄생했죠. 그렇다면 나폴리의 젊은 작곡가는 떠나는 미국 여인에게 어떤 노래를 바쳤을까요?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여. 그대의 부드럽고 고운 모습을 그 누가 잊을 수 있으랴.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고요한 바다는 어느 마음이들 취하게 하지 않으며 황홀한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랴. 그대 안에서는 대지도 바람도 사랑을 이야기하네. 난 다만 그 사랑만을 내 슬픔의 위안으로 꿈꾸리라. 오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여, 안녕 정다운 추억들이여, 이미 지나가버린 그 시절의 추억들이여. 다른 하늘이 날 부르기에 난 떠나야 하네, 안녕. 그러나 이 마음은 그대를 그리워하니 내 마음만은 그대 곁에 남겨두리라. 그대의 바람은 입맞춤과 노래로 가득하네. 오 마법 같은 세이렌이여, 난 언제까지나 그대에게 충실하리라. 내 생각 속에는 더욱 다정하게 그 순간들이 되돌아오네. 내 행복했던 날들의 기쁨과 아름다운 추억들이여,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여, 안녕 정다운 추억들이여. 아 덧없이 멀리 달아나버린 그 시절의 추억들이여. 이 나폴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매혹하는 신화 속 세이렌에 빗대서 노래한 칸촌의 나폴레타나,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여, 아디오 미아벨라 나폴리입니다.

단촌의 나폴레타나, 안녕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어,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남녀간의 이별을 그린 노래라면 오늘 끝곡은 고향 나폴리를 떠나는 이민자의 향수를 담은 곡입니다. 프란치스코 본조반니의 라크레메 나폴리단네, 나폴리의 눈물.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창포에 닿았을 땐 시뻘건 해가 바다로 기울고 있었다. 하나를 허물고 또 하나를 일으켜 세움에 안간 힘. 무겁게 가라앉음으로 저녁나절 비인 마음자락을 아연 긴장시키는 걸 또한 보았다. 신중신 시인의 무창포에 와서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지는 해가 그토록 붉은 빛으로 하늘과 바다를 물들인 데에는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하루를 여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해가 지고 뜨는 걸 당연하게만 여기며 살다가도 가끔 바다에서 일몰이나 일출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엄숙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시간을 내서 뜨고 지는 해를 오래 바라보는 건 하루하루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냈고 또 살아낼 우리 자신을 다독여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철 작곡 셀러리맨의 하루,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이지영의 양금과 가야금, 유영주의 검은고, 이용구의 소금과 대금, 박경연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과 유경화의 다견주입니다.

강철 작곡 샐러리맨의 하루, 이지영의 양금과 가을금 연주, 유영주의 검은고, 이영구의 소금과 대금, 박경인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과 유경화의 타악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신중신 시인의 무창포에 와서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해지는 바다에 그 장엄한 풍경에서는 하나를 허물고 또 하나를 일으켜 세움에 안간 힘이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장엄한 저녁을 맞이하고 안간 힘을 쓰면서 하루를 다시 열어가겠죠. 오늘 주말 FM 풍류마을, 오늘 하루는 샐러리맨이라고 해도 풍류 여유 즐기시면 좋겠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여름 많은 이들이 찾는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 숨겨진 또 다른 시원한 풍경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머드축제가 열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러 모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보령의 여름은 해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시원한 곳을 찾는다면 말 그대로 서늘한 바람을 실컷 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보령에는 해수욕장보다 시원한 냉풍욕장이 있습니다. 냉풍욕장은 폐광을 이용한 시설인데요.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한여름에도 냉풍욕장의 실내 온도는 12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위는커녕 추위를 느낄 만한 온도죠. 냉풍욕장은 7, 8월 한여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냉풍욕장 부근에는 양송이 재배 농가들이 있어서 버섯을 이용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청천 저수지를 바라보며 휴식을 즐겨도 좋겠습니다. 청천 저수지는 청천호라고도 불리는데요. 보령의 명산 오서산과 성주산 사이 낮은 지대에 뚝을 쌓아서 1962년에 완공한

청천 저수지. 이곳은 예산의 예당호, 논산의 탑종호와 함께 충남의 3대 저수지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백로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저수지를 둘러싼 주변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호수를 바라보며 주변 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요. 호수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수변 데크,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속에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물 위로 불어오는 호수 바람까지 보령의 바람을 느껴보는 여행 떠나볼까요?

남포 방조제는 보령시 남쪽을 흐르는 남포천을 막아 축조한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길이가 3.7km나 돼서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하기에도 좋은 코스로 알려졌습니다. 방조제 중간에는 죽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원래는 섬이었지만 방조제로 인해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이곳 죽도 입구에는 팔각정이 있어서 죽도의 전경과 함께 남포평야와 성조산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방조제 남쪽 끝에는 보령 요트 경기장이 있어서 바다를 떠다니는 요트를 볼 수 있죠. 죽도라는 이름은 대나무 숲이 우거졌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섬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식 전통 정원 상화원이 있습니다. 상화라는 말은 조화를 숭상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름처럼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게 꾸며놓았죠. 상화원 입구에는 고려 후기에 세워진 정자, 의곡당이 있고 지붕이 있는 회랑이 길게 이어져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산책을 하면서 정원과 바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최고운 유적이 있는데요. 최고운 유적은 신라 후기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가 바위에 새겨놓은 시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많이 마모돼서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옛날과 오늘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 보령 남포 방조제, 죽도, 그리고 최고운 유적지에서 보령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장소가 품은 시간을 되새겨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령의 여름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계곡이 성주산에 숨어 있습니다. 성주산은 보령 서쪽에 솟아있는 산인데요. 소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고로쇠 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숲에 들어서면 캄캄할 정도여서 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낄 수 있죠. 이 산에 화장골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은 꽃을 감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성주산에는 모란 형태를 한 명당이 8곳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화장골 계곡은 약 4km 정도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선경, 신선이 논일 것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계곡 부근에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있어서 계곡과 숲,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죠. 성주산 휴양림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산 뒤편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는 또 시면동 계곡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라는 뜻의 시면동은 이름처럼 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죠. 시면동 계곡 부근에는 보령 성주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6세기경 백제 법왕 때 오합사란 이름으로 절이 창건됐다가 통일신라 때 성주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번성했던 큰 사찰이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그 터에서 유물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여러 개의 석탑, 그리고 채치원이 쓴 글을 새겼다는 비석도 볼 수 있죠.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오래된 절터를 품은 성주산에서 보령의 여름이 선물하는 서늘함과 휴식을 누려보시죠.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충남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보령에는 해변만큼 시원하고 또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여름에는 냉풍욕장, 또 계곡과 휴양림, 그리고 호수와 방조제를 돌아보는 여행을 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성천 작곡 먼 훗날의 전설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하늘 아래에서, 2장 노을이 흐르는 호수, 3장 산수갑산 머루다래 들으셨어요. 가요금 앙상블 사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상남도 보령 장고도에서 체록된 등발의 소리 영영 듣고 왔습니다. 등발의 놀이에서 넘기놀이를 하며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하춘화 강은자 일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서용석류 해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시죠. 김성구의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입니다.

서영석류 해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들으셨습니다. 김선구의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준비한 끝 음악은 휘모리 잡가 맹꽁의 타령 김순토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배달이 돌모를 구슬을 성나서 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미나리 노래 머리 풀어 산발하고 눈물 콧물 고주조리

귀머리 잡가 맹꽁이 타령 김순태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늑한 휴식을 떠올리면 늘 해먹이 있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살았던 마야인들은 천년 전부터 해먹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나무 껍질이나 섬유질에서 실을 얻어 엮은 해먹은 그저 편안한 잠과 휴식의 용도로만 사용한 건 아니라고 하죠. 해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중요했고 아픈 사람들을 따로 쉬게 해주는 요양과 회복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고정된 침대보다 해먹을 사용하면 멀미를 덜하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도 애용했다고 하네요.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나뭇가지나 기둥을 연결해서 해먹을 설치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두 가지를 이으면 언제나 편안하고 멋진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일의 저녁을 내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a in the Evening Glow였습니다. 저녁 노을 지는 바다였어요. 유이치 와타나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순눈 따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일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어로 노래했어요. 19세기 핀란드의 국민 작가 알렉시스 키비의 시에 김모 하콜라가 곡을 붙였는데요. 이 곡을 역시 핀란드의 바리톤 요르마 휘니넨의 노래 그리고 유하 강가스가 지휘한 오스트로보스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세실리아의 노래입니다. 1970년대 활동하다 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인데요. 세실리아가 노래하는 Un ramito de violetas 이 곡도 가끔 전해드렸죠. 제비꽃 한 다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어요. 라무, 라무, 라무. 사랑,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 두려운 봄, 부드러운 빛, 종종 폐허, 시간의 후추, 돌풍, 달의 이파리.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물루지의 노래였습니다. 알제리계 프랑스 가수, 1950년대부터 활동을 했던 물루지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스트로 주지베르트의 목소리였죠.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노래했죠. 원래가 샹송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영화 남과 여를 위해 만든 곡. 원래 제목은 Plus fort que nous, 우리보다 강해요. 사랑은 우리보다 강해요. 라는 샹송이 원곡인데요. 그 곡을 Love is stronger far than

Anyway라는 제목으로 영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인 세실리아, 그녀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제비꽃 한다발, Un ramito de violetas였습니다. 이번에는 글렌 밀러의 곡이죠. Moonlight Serenade. 참 많은 연주가 있는데 오늘은 키스 로카트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귀에 익은 멜로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틸이었어요. 어쩌면 토니 베네트의 목소리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 곡 원래는 샹송입니다. 프랑스의 바리톤 루시앙 루피라는 가수가 불렀던 프리에르 성제스부아, 절망의 기도, 희망 없는 기도라는 제목의 샹송이 원곡인데요. 그 곡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셜리 베스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As Time Goes By, 이 곡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글렌 밀러의 Moonlight Serenade를 키스 로카트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디에무스의 곡입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하고요. 그 아디에무스 코러스, 그 여성 코러스가 아주 인상적이죠. 함께하는 곡 깐투스, Song of Tears 전해드리죠. 이 곡은 아디에무스 2집 음반 깐투스입니다.

아디에무스 2집에 수록된 곡 칸투스 Song of Tears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그룹을 이끄는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미리엄 스토클리가 이끄는 아디에무스 싱어스의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15번 F단조 작품 번호 55의 1, 그리고 19번 E단조 작품 번호 72의 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단조 작품 번호 72-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김혜란의 단편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몇몇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소설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우리말이 가진 뭉클한 안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말의 촉감이 들어있고, 한 곡의 팝송을 오해하며 들었던 연애 시절의 장면이 있고, 길고 긴 병간호의 끝에서 탈출구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주인공의 선택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으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나누는 슬픔의 공감도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장면을 음악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 소설을 정말 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혜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년 전 어느 아침 부엌 식탁에서 사과를 깎는데 곁에서 커피를 내리던 헌수가 러브 허츠를 들었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헌수가 드림용 주전자의 긴 주둥이를 허공에서 천천히 돌리며 호응했다. 아마 그럴 거야. 여러 버전이 있거든. 그래? 이건 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킴 딜이랑 로버트 폴라드가 부른 거. 괜찮은데? 평소 자기 고통을 남한테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부른 이별 노래 같아. 어른이네. 어른이지. 어? 잠깐. 나는 갑자기 헌수 말을 끊었다. 왜? 방금 들었어? 안녕이라 하잖아. 누가? 킴이랑 로버트가? 어? 갑자기 한국말로? 헌수의 눈에 담긴 의심과 놀림을 알아채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이야. 분명 안녕이라 그랬어. 똑똑히 두 글자로.

방금 전 로버트가 내게 그런데 한국어로 안녕은 뭐라 그래? 물었을 때 전날 헌수와의 대화가 떠오른 건 그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어로 안녕은 안녕이라고 다만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가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막힘없이 말한 건 아니고 기초 영어 수강자답게 문법을 틀려가며 더듬더듬 답했다. 로버트는 30여 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답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거 참 흥미롭다. 그러면 너희는 그 두 안녕을 어떻게 구분해? 억양이나 발음이 달라? 아니, 그냥 알아. 그런 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알고 때론 끝까지 그 사실을 서로 모른 채 하며 헤어진다는 말을 보태려다 말았다. 그냥 알 수 있어, 우리는. 로버트가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으니까.

긴 시간 엄마 옆에 머물며 내가 가장 그리워한 사람은 헌수였다. 나와 결혼할 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독을 겪은 사람이라 그랬다. 헌수와 헤어지고 2년 뒤 엄마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만취한 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슬며시 병원 복도로 나갔다. 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 허츠를 들은 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암영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밥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라며 작게 훌쩍였다. 그러곤 그런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병실 복도에 한참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 배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그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원곡 위에 안녕이란 한국어를 덧씌워 부른다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마 나는 그걸 내게서 배운 것 같다고. 나는 로버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기쁨이라면 상관없었다. 하지만 슬픔은 달랐다. 고통만큼은 내 슬픔의 언어, 감정의 뿌리, 모국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모국어로 말한들 과연 그게 온전히 전해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고작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가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평안하시냐는 혹은 평안하시라는 뜻. 그렇구나. 로버트의 순수하게 활짝 벌어진 동공을 보자 내가 생각보다 이 이별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설 속에는 주인공과 헌수가 러브하츠를 듣던 그날, 헌수가 가사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I'm young, I know. 나는 어려, 알아. 그렇더라도 한두 가지는 알아.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헌수는 왠지 가지 말라는 간청보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라는 가사가 더 슬프게 다가온다 하고 말하죠. 한 곡의 노래는 한 사람이 겪은 관계의 모든 것을 품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창문이 되기도 하죠. 김애란의 단편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표제작으로 들어있는 이 단편 소설을 읽고 나면 약간은 헛헛해지기도 하지만 삶을 좀 다른 시선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김애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몇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바로 그 노래 Love Hurts를 바로 그 버전으로 킴 딜과 밥 폴라드의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역시 같은 Love Hurts를 조셉 살링거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50 이어드리죠.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50이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를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의 가수 파코 이바니에스의 노래입니다. 파코 이바니에스는 그 유명한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세기 스페인의 시인 호세 아구스틴 고이티솔로가 8살 딸에게 쓴 편지 같은 시, 팔라브라스 파라 훌리아, 훌리아를 위한 말, 훌리아를 위한 시, 이 곡을 전해드리죠. 인생은 아름다워, 넌 알게 될 거야. 고난 속에서도 친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길 거야.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길 위에서 절대 말하지 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기 남을 거야 라고 널 생각하며 내가 쓴 글을 항상 기억해.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바일라 텐타시언, 춤을 추네 유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곡은 수레다라는 스페인계 벨기에 가수 아니 수레다 카스테요가 이끄는 그룹입니다. 수레다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에르마노스, 형제들. 아르헨티나의 음유시인 아타우알파 유팡키가 60년대 말에 발표한 곡이죠. 이 유명한 곡을 이탈리아 가수가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엘레오노라 센시도니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수 파코 이바니에스가 시인 호세 아구스틴 고이티 솔로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한 곡, 8살 딸 훌리아에게 쓴 시였어요. 팔라브라스 파라 훌리아, 훌리아를 위한 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문가르의 곡인데요. 인도계 트리니다드 뮤지션입니다. 인도의 전통악기인 시타르 연주자인데요. 전자 사운드 위에 시타르를 연주합니다. 문가르의 곡 가운데 힌디어로 빛이라는 의미예요. 로슈니 들어보시죠.

스팅의 목소리였죠. 스팅의 프라자일 그 노래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부른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발표했었는데 그 가운데 포르투갈어 그 중에서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노래한 프라자일이었습니다. 스팅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로슈니 힌디어로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트리니다드 뮤지션 인도계입니다. 시타르 연주자인 문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페루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반도네오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곡 녹틸룬 1번과 3번입니다.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녹틸른 1번과 3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주누비에브 레이시가 연주하는 엘레나 캐스체르닌의 리코더 협주곡,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들으실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작년 5월 1일 음악회에는 영국 출신의 지휘자 레오 후세인이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차이콥스키와 모차르트, 퍼셀, 그리고 이 시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 엘레나 캐스체르닌의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모음곡 제4번인데요. 이 곡은 모차르티아나라는 부제로 유명합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차이콥스키의

존경심이 담긴 작품인데 모두 네 곡 구성입니다. 각 곡마다 모차르트가 쓴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제3곡 프레기에라라는 작품은 모차르트의 아베베룸 코르푸스의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가 있고 오케스트라의 앙콜곡으로도 사랑받는 곡입니다. 자 그럼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모음곡 4번 작품 번호 61 모차르티아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모음곡은 1악장 지그 알레그로, 2악장 미뉴엣 모데라토, 3악장 프리기에라 안단테 논 탄토, 4악장 주제와 변주 알레그로 지오스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모음곡 제4번 작품 번호 61, 일명 모차르티아나 전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작곡한 모음곡 모차르티아나에 이어서 그 다음 곡은 이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 엘레나 캐스체르닌의 Reinventions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곡은 리코더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리코더 협주곡입니다. 작곡가 캐스체르닌은 바로크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성 인벤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이제 들으실 리인벤션스를 작곡했다고 하는데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흐의 인벤션 중에 여섯 곡을 선택해서 각각을 독립적인 리인벤션으로 발전시켜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곡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리코더 연주자 주노비에브 레이시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이번 오클랜드 공연에서도 레이시가 직접 리코더를 연주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곡인지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레나 캐스체르닌의 바흐에 의한 리인벤션스를 주누비에브 레이시의 리코더 연주,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들으신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엘레나 캐스체르니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인벤션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리인벤션스였습니다. 이 곡은 리코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리코더 연주의 주누비에브 레이시 그리고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리코더를 연주한 주누비에브 레이시는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의 대표적인 리코더 연주자인데요. 리코더는 대개 이제 바로크 악기로 인식되지만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리코더를 현대 예술 음악의 아주 중요한 독주 악기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여러 현대 음악가들이 주누비에브 레이시를 위해서 리코더를 위한 신작들을 작곡하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엘레나 캐스체르니의 곡 역시 주누비 레이시를 위한 곡입니다. 레이시는 이번 오클랜드 공연에서 앙콜곡을 선보이는데 존 로저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존 로저스의 그레이 스러쉬 그리고 제키 윈터와 친구들 이렇게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주누비 블레이시의 리코더 연주입니다.

리코더 연주자 주누비에 블레이스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네, 리코더 소리가 마치 새 소리 같았죠. 들으신 곡은 존 로저스의 그레이 스러쉬 그리고 제키 윈터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레오 후세인은 영국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그동안 살츠부르크 주립극장 음악감독, 루앙 오페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 조르지 에네스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오클랜드 공연 후반부에 먼저 영국의 바로크 작곡가 퍼셀이 쓴 세 개의 콘서트를 연주하는데 영국의 현대 작곡가 조지 벤저민이 재구성한 작품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21년에 완성이 됐고 같은 해 BBC 프롬스에서 마흘러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조지 벤저민의 지휘로 초연된 곡인데요. 17세기 영국에서 그 콘서트 음악이라는 거는 그 비올이라는 옛 현악기 그룹을 위한 기악곡을 뜻합니다. 이런 콘서트 합주곡이 그 당시 인기를 끌었는데 현대 음악가 조지 벤저민은 바로크의 그 퍼셀이 쓴 비올 콘서트 음악 세 곡을 좀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퍼셀의 원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숨겨진 선율과 화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리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지 벤저민의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한 헨리 퍼셀의 세계의 콘서트를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크 시대의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세계의 콘서트 들으셨는데요. 현대 영국 음악가 조지 벤저민이 오케스트레이션을 붙인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 마지막 곡인데요. 앞서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모음곡 모차르티아나가 연주됐는데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교회일 551 일명 주피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1악장이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3악장 메뉴에토 알레그레토, 4악장 몰토 알레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헬 551 일명 주피터 전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레오 후세인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작년 5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엘가의 현악 사중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47 들으시겠는데요. 다니엘 벨을 비롯한 4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현악 사중주 파트를 맡았고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현악 사중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47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벨을 비롯한 4명의 주자들의 현악 사중주 연주 그리고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해마다 7월에 3주 동안 열리는 프로 도로 사이클 대회다. 선수들은 사이클을 타고 3주 동안 펄펄 끓는 아스팔트며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사이의 아슬아슬한 계곡 등 총 3,500여 킬로미터를 달린다. 그 3주 동안 쉬는 날은 딱 이틀뿐이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그나마 코스를 약간 줄였다는데 스포츠는 역시 인간이 고생 끝에 낙을 가장 크게 믿고 즐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장르 같다.

투르드 프랑스는 프랑스 남쪽 절반 정도를 달리는데요. 선수들이 지날 때면 해당 마을마다 온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응원하는 것도 큰 전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26일에 최종 승자가 샹젤리제로 입성하죠.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지만 오늘 저 먼 샹젤리제 거리를 물들일 고생 끝에 낙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또 먼 후일을 떠올려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영화 일포스티노 메인 테마 루이스 바칼로프의 음악이었죠. 일포스티노. 오늘은 지그민트 그로브의 하모니카 연주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도 늘 열려 있습니다. 이병윤 씨, 텃밭에서 따온 복숭아와 수박, 참외, 옥수수 삶아서 옥상에서 당번 파티 여는 중입니다. KBS 뉴스는 안 보는데 상현님 뉴스는 찾아보는 1인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 KBS 뉴스 주말 뉴스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의 밤과 음악 청취율이 상승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7792번도 오늘 5시 뉴스 보다가 익숙한 음성인데 TV로나마 얼굴을 보았네요. 가능하면 허윤정님의 아리오소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보았네요에서 끝나고 뭐 뒤에 아무 말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제 뉴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느낌입니다. 괜히 봤다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자, 허윤정의 첼로 그리고 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아리오소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4357번께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매일 애청하고 계시고 편한 날짜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날이 오늘이었네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하 작품 번호 208 중에서 쇼프퀸엔 지어바이덴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도 바흐 음악 아리오소였습니다. 허윤정의 첼로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7317번 오늘 음악들이 눈이 쌓인 구름 위를 사뿐히 걷는 듯한 음악들이네요. 도시의 밤과 싸우며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음악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도시의 밤과 싸운다는 표현이 참 뭔가 애잔하면서도 문학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그냥 야근은 또 아니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 눈이 쌓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음악을 떠올리다가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페터 살로몬의 로망스 D장조입니다. 사이먼 스탠디지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기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입니다.

보체르트 오페라 코지판 투테 중에서 사랑의 산들바람은 우나우라 아모로우사 더 스윙글 싱어스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살로몬의 로망스 디장쇼 사이먼 스탠데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기시 위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였습니다. 쇼팽의 소주와 화려한 폴로네즈 작품 3입니다. 모리츠 장드롱의 첼로 피터 갈리온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소주와 화려한 폴로네즈 작품 3이었습니다. 모리츠 장드롱의 첼로, 피터 갈리온의 피아노였습니다. 알비노니의 오보 협주곡 디단초 작품 9의 2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니콜라스 다니엘의 오보와 지휘, 피터 버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협주곡 디단추오 작품 9의 2 중에 2악장 아다지오, 니콜라스 다니엘의 오보와 지휘, 피터버로 스트링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고학자인 스티븐 미슨의 책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과 함께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멸종된 고대 인류의 한 종입니다. 1856년 독일 뒤셀도르프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최초로 발견됐죠. 약 43만 년 전부터 약 4만 2천 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통불류학적으로 현생 인류와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고인류입니다. 고고학자인 스티븐 미슨에 의하면 그들에겐 아직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 같은 단어 중심의 분절된 언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소리의 높낮이며 리듬, 목소리의 톤과 몸짓을 하나로 합친 감정 전달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 전달 도구의 이름은 음악적인 형태의 소리체계인 HMMMMM, 영어 대문자 H 안에 소문자 M 다섯 개로 된 단어입니다. 흠이나 음이라고 발음될 것 같은 단어죠.

그 여섯 철자의 단어는 사실 전일적, 조작적, 다중적, 음악적, 모방적을 뜻하는 다섯 개의 영어 단어의 앞글자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음하는 발성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음은 네안데르탈인에겐 단순한 발성 이상의 언어고 음악이었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강력한 신뢰와 협동 의지를 전하는 필수 생존 도구였고 아직 언어가 없던 그들끼리 사랑을 전하는 사랑 노래였습니다. 아기를 달래는 자장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위 자연 환경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흉내내고 모방하는 모방의 도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스티븐 미스는 그들을 말은 못해도 음악은 하는,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으로 정의했습니다. 미스는 네안데르탈인의 그 음악적 특징이 현대 인류에게도 그대로 스며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를 달랠 때 쓰는 노래하듯 말하는 언어 방식 속에, 콘서트장 같은 데서의 집단적 소통과 공감 속에, 그리고 감정을 전하는 뉘앙스 등에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음은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번성의 필수적인 진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고고학자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언어에서 기표된 텍스트의 역할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제스처나 또 소리의 뉘앙스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타레거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나나 무스크루의 허밍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정현 씨의 신청곡인데요. 니노 로타의 피아노 협주곡 2장조 작은 고대 세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트랑킬로입니다. 니노 로타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화 대부 그리고 길, 저희 당신의 방구음악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음악을 작곡한 20세기 영화음악가입니다. 이탈리아 소설가 안토니오 포가자로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조르지아 토마스지의 피아노,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니노 로타의 피아노 협주곡 2장주 작은 고대 세계 중에 1악장 조르제 토마시의 피아노,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1악장을 바탕으로 만든 음악 까로 모차르트, 친애하는 모차르트에게 불가리아 태생의 프랑스 샹송 가수죠. 실비 바르탕의 음성이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47 크로이처 중에 2악장입니다.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의 2장조 크로이처의 2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였습니다. 존 필드의 녹턴 10번 2장조, 알리사 라우트의 피아노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10번, 알리사 라우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승재 씨께서 신청하신 음악입니다. 우리 민요 새야새야, 박종성의 하모니카,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모니카가 함께한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이윤석의 Moonlight, 달빛,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 우리 민요 새야새야, 박종성의 하모니카, 조용훈의 피아노였습니다.

피터 스켈런이 부른 You Are Lady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생상스의 관현악 모음곡 디장추 작품 49 중에서 사악장 로망스 장제크 강토로프가 주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입니다.

생상스의 관현악 모음곡 디장추 작품 49 중에서 사악장 로망스, 주앙제 극강 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합니다. 오늘 재즈첩 첫 곡은요, 바이로폰 연주의 신화죠, 밀티 잭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프레디 허버드의 곡 Little Sunflower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밀트 잭슨의 연주였습니다. Little Sunflower 들으셨습니다.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 그리고 밀트 잭슨의 바이브라폰, 허비 앤콕의 피아노, 론 카터의 베이스, 빌리 코뱀의 드럼, 그리고 돈 세베스키의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마리아 시나이더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리아 시나이더의 작품 한 곡을 더 보내드립니다. 2014년 앨범이죠. The Thompson Fields. 마리아 시나이더가 어린 시절에

미네소타주에서 뛰어놀았던 그 들판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타이틀곡 더 톰슨 필즈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시나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 시나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더 톰슨 필즈 들으셨습니다. 아, 프랭크 킴브로우의 피아노 그리고 레이지 런드의 기타 솔로가 함께했고요. 오케스트라 빅밴드 편곡과 지휘에는 마리아 시나이드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한 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블러썸 디어리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맨하탄입니다.

블러썸 디어리의 노래였습니다. 로저스 앤 하트의 곡이죠. 맨하탄. 1920년대 그 휴가 시즌에 이 도시가 전체가 비었을 때 이 맨하탄의 빈민가에 살던 가난한 두 부부가 신혼 부부가 맨하탄의 전경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맨하탄 블러썸 디어리의 노래와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블러썸 디어리의 보컬과 피아노, 먼델로의 기타, 그리고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에드 딕펜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두 명의 명 트롬본 연주자죠.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 그린의 음악을 듣는 시간. 어제 프랭크 로솔리노의 1978년 마지막 앨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어비 그린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비 그린의 1995년 실황 앨범인데요. Sea Jam Blues입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I Thought About You, 어비 그린 퀸텟의 연주입니다.

0: 어비그린 퀸텟의 연주였습니다. 스탠다드 넘버 I Thought About You 들으셨습니다. 어비그린의 트럼본 그리고 크리스 파터의 테너 색소폰이었고요. 제스 그린의 피아노, 폴 로스탁의 베이스 그리고 그랜 데이비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이 어비그린 퀸텟의 시잼 블루스는 1995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녹음이 됐는데요. 다름 아닌 그 Majesty of the Seas라고 하는 커다란 그 유람선이 있습니다. 이 유람선이 카리브해 일대를 그 투어할 때 이 배 승선에서 이 배에서 녹음이 된 그 실황 앨범입니다. 지난주에 그 어비그린의 1970년대 그 CTI 레코드에서의 녹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그 CTI 레코드에서 녹음 이후 어비그린은 20년 동안 거의 그 공식적인 녹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비그린이 이 스윙 재즈에 굉장히 그 집중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연주자였기 때문에 재즈가 급변해 가는 그런 70년대, 80년대까지 어비그린에게는 좀처럼 레코딩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앨범, 시즌 블루스 1995년 앨범은 그런 점에서 18년 만에 어비그린이 녹음한 공식 앨범이 되겠는데요. 그의 나이 69세에 녹음한 그런 앨범입니다. 함께한 뮤지션들은 참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바로 테너 색소폰 연주자 크리스 퍼터는 오늘날 재즈계에서 가장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테너 색소폰 연주자죠. 이때 어비그린 퀸텟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요. 이 당시에 이런 스윙 밴드에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또 이채롭게 느껴집니다. 피아니스트는 제스 그린인데요. 바로 어비그린의 아들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장의 앨범을 녹음했던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참 간결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음색의 그런 연주가 돋보이는 제스 그린의 연주였습니다. 폴 로스탁의 베이스 그리고 그랜 데이비스의 드럼 연주가 함께한 오중주 편성인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그린은 참으로 비슷하면서도 또 상반된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부지역에서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에 서부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은 두 사람의 음악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다른 점, 대비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프랭크 로솔리노는 전형적인 비밥 스타일의 모던 재즈의 트럼본을 연주했고요. 그에 반해서 어비그린은 좀 보수적인 스윙 스타일의 재즈를 끝까지 추구했던, 물론 중간에 퓨전 스타일의 앨범도 녹음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의 음악적인 본령은 스윙 재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일찍이 5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프랭크 로솔리노와는 달리 어비그린은 비록 많은 녹음을 후반기에 남기지 못했습니다만 꾸준히 스튜디오 세션맨으로서 스윙 재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또 만년에 이렇게 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행복한 연주 생활을 갖기도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그의 고향인 그 엘라바마 재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고요. 2018년 12월 31일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어비그린이었습니다. 어비그린의 마지막 앨범 시즌 블루스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의 모습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재즈 수첩의 시그널 음악이죠. 올드 폭스를 어비그린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a beautiful old tune by Willard Robeson called Old Folks. It's not really just about old people. It was about an old Civil War veteran. They called him Old Folks. And nobody knew whether he fought for the blue or the gray. But oh, the stories he could tell. I think it goes something like that.

0: What a nice board.
1: 스윙시대의 낭만적인 트롬본 사운드를 끝까지 간직했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비 그린의 연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곡이죠. 올드 폭스 들으셨습니다. 어비 그린의 트롬본, 크리스 포터의 테너 색소폰, 제스 그린의 피아노, 폴 로스탁의 베이스, 그리고 그랜 데이비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두 트롬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 그린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 순서로 두 사람의 특집 순서는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달 8월에는요 2026년도에 또 탄생한 100주년의 거장이죠, 존 콜트레인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 연주입니다. Green Leaves of Summer입니다.

우리에게는 브라더스 4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곡이죠. 드미트리 티옴킨의 곡 그린 리브스 오브 서머를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돈 세베스키였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늑한 휴식을 떠올리면 늘 해먹이 있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살았던 마야인들은 천년 전부터 해먹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나무껍질이나 섬유질에서 실을 얻어 엮은 해먹은 그저 편안한 잠과 휴식의 용도로만 사용한 건 아니라고 하죠. 해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중요했고 아픈 사람들을 따로 쉬게 해주는 요양과 회복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고정된 침대보다 해먹을 사용하면 멀미를 덜하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도 애용했다고 하네요.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나뭇가지나 기둥을 연결해서 해먹을 설치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두 가지를 이으면 언제나 편안하고 멋진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일의 저녁을 내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a in the Evening Glow였습니다. 저녁 노을 지는 바다였어요. 유이치 와타나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순눈 따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일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어로 노래했어요. 19세기 핀란드의 국민 작가 알렉시스 키비의 시에 김모 하콜라가 곡을 붙였는데요. 이 곡을 역시 핀란드의 바리톤 요르마 휘니넨의 노래 그리고 유하 칸가스가 지휘한 오스트로보스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세실리아의 노래입니다. 1970년대 활동하다 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인데요. 세실리아가 노래하는 Un ramito de violetas 이 곡도 가끔 전해드렸죠. 제비꽃 한 다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어요. 라무르, 라무르, 라무르. 사랑,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 두려운 봄, 부드러운 빛, 종종 폐허, 시간의 후추, 돌풍, 달의 이파리.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물루지의 노래였습니다. 알제리계 프랑스 가수, 1950년대부터 활동을 했던 물루지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스트로 주지베르트의 목소리였죠.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노래했죠. 원래가 샹송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영화 남과 여를 위해 만든 곡. 원래 제목은 Plus fort que nous, 우리보다 강해요. 사랑은 우리보다 강해요. 라는 샹송이 원곡인데요. 그 곡을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라는 제목으로 영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인 세실리아, 그녀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제비꽃 한 다발, Un ramito de violetas였습니다. 이번에는 글렌 밀러의 곡이죠. Moonlight Serenade. 참 많은 연주가 있는데 오늘은 키스 로카트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귀에 익은 멜로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틸이었어요. 어쩌면 토니 베네트의 목소리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 곡 원래는 샹송입니다. 프랑스의 바리톤 루시앙 루피라는 가수가 불렀던 프리에르 sans espoir, 절망의 기도, 희망 없는 기도라는 제목의 샹송이 원곡인데요. 그 곡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셜리 베스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As Time Goes By, 이 곡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글렌 밀러의 Moonlight Serenade를 키스 로카트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디에무스의 곡입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하고요. 그 아디에무스 코러스, 그 여성 코러스가 아주 인상적이죠. 함께하는 곡 깐투스, Song of Tears 전해드리죠. 이 곡은 아디에무스 2집 음반 칸타타 문디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디에무스 2집에 수록된 곡 칸투스 Song of Tears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그룹을 이끄는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미리엄 스토클리가 이끄는 아디에무스 싱어스의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15번 F단조 작품 번호 55의 1, 그리고 19번 E단조 작품 번호 72의 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두 곡이었습니다. 15번 F단조 작품번호 55의 1, 19번 E단조 작품번호 72의 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김애란의 단편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몇몇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소설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우리말이 가진 뭉클한 안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말의 촉감이 들어있고, 한 곡의 팝송을 오해하며 들었던 연애 시절의 장면이 있고, 길고 긴 병간호의 끝에서 탈출구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주인공의 선택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으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나누는 슬픔의 공감도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장면을 음악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 소설을 정말 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애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년 전 어느 아침 부엌 식탁에서 사과를 깎는데 곁에서 커피를 내리던 헌수가 러브 허츠를 들었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헌수가 드림용 주전자의 긴 주둥이를 허공에서 천천히 돌리며 호응했다. 아마 그럴 거야. 여러 버전이 있거든. 그래? 이건 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킴 딜이랑 로버트 폴라드가 부른 거. 괜찮은데? 평소 자기 고통을 남한테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부른 이별 노래 같아. 어른이네. 어른이지. 어? 잠깐. 나는 갑자기 헌수 말을 끊었다. 왜? 방금 들었어? 안녕이라 하잖아. 누가? 킴이랑 로버트가? 어? 갑자기 한국말로? 헌수의 눈에 담긴 의심과 놀림을 알아채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이야. 분명 안녕이라 그랬어. 똑똑히 두 글자로. 방금 전 로버트가 내게 그런데 한국어로 안녕은 뭐라 그래? 물었을 때 전날 헌수와의 대화가 떠오른 건 그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어로 안녕은 안녕이라고 다만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가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막힘없이 말한 건 아니고 기초 영어 수강자답게 문법을 틀려가며 더듬더듬 답했다. 로버트는 30여 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답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것 참 흥미롭다. 그러면 너희는 그 두 안녕을 어떻게 구분해? 억양이나 발음이 달라? 아니, 그냥 알아. 그런 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알고 때론 끝까지 그 사실을 서로 모른 채 하며 헤어진다는 말을 보태려다 말았다. 그냥 알 수 있어, 우리는. 로버트가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으니까.

긴 시간 엄마 옆에 머물며 내가 가장 그리워한 사람은 헌수였다. 나와 결혼할 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독을 겪은 사람이라 그랬다. 헌수와 헤어지고 2년 뒤 엄마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만취한 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슬며시 병원 복도로 나갔다. 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 허츠를 들은 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암영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밥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라며 작게 훌쩍였다. 그러곤 그런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병실 복도에 한참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 배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그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원곡 위에 안녕이란 한국어를 덧씌워 부른다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마 나는 그걸 내게서 배운 것 같다고. 나는 로버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기쁨이라면 상관없었다. 하지만 슬픔은 달랐다. 고통만큼은 내 슬픔의 언어, 감정의 뿌리, 모국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모국어로 말한들 과연 그게 온전히 전해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고작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가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평안하시냐는 혹은 평안하시라는 뜻. 그렇구나. 로버트의 순수하게 활짝 벌어진 동공을 보고

소설 속에는 주인공과 헌수가 Love Hurts를 듣던 그날, 헌수가 가사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I'm young, I know. 나는 어려, 알아. 그렇더라도 한두 가지는 알아.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헌수는 왠지 가지 말라는 간청보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라는 가사가 더 슬프게 다가온다 하고 말하죠. 한 곡의 노래는 한 사람이 겪은 관계의 모든 것을 품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창문이 되기도 하죠. 김혜란의 단편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표제작으로 들어있는 이 단편소설을 읽고 나면 약간은 헛헛해지기도 하지만 삶을 좀 다른 시선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김혜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몇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바로 그 노래 Love Hurts를 바로 그 버전으로 킴 딜과 밥 폴라드의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역시 같은 Love Hurts를 조셉 살링거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50 이어드리죠.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50이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를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의 가수 파코 이바니에스의 노래입니다. 파코 이바니에스는 그 유명한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세기 스페인의 시인 호세 아구스틴 고이티솔로가 8살 딸에게 쓴 편지 같은 시, 팔라브라스 파라 훌리아, 훌리아를 위한 말, 훌리아를 위한 시, 이 곡을 전해드리죠. 인생은 아름다워, 넌 알게 될 거야. 고난 속에서도 친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길 거야.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마. 길 위에서 절대 말하지 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기 남을 거야. 라고. 널 생각하며 내가 쓴 글을 항상 기억해.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바일라 텐타시언, 춤을 추네 유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곡은 수레다라는 스페인계 벨기에 가수 아니 수레다 카스테요가 이끄는 그룹입니다. 수레다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에르마노스, 형제들. 아르헨티나의 음유시인 아타우알파 유팡키가 60년대 말에 발표한 곡이죠. 이 유명한 곡을 이탈리아 가수가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엘레오노라 센시도니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수 파코 이바니에스가 시인 호세 아구스틴 고이티 솔로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한 곡, 8살 딸 훌리아에게 쓴 시였어요. 팔라브라스 파라 훌리아, 훌리아를 위한 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문갈의 곡인데요. 인도계 트리니다드 뮤지션입니다. 인도의 전통악기인 시타르 연주자인데요. 전자 사운드 위에 시타르를 연주합니다. 문갈의 곡 가운데 힌디어로 빛이라는 의미예요. 로슈니 들어보시죠.

스팅의 목소리였죠. 스팅의 프라자일, 그 노래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부른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발표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포르투갈어, 그 중에서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노래한 프라자일이었습니다. 스팅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로슈니, 힌디어로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트리니다드 뮤지션, 인도계입니다. 시타르 연주자인 문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페루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반도네오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곡 녹틸룬 1번과 3번입니다.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녹틸른 1번과 3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아니스트 얀 바르투슈가 신보를 발매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쇼 작품 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주의하는 쥬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입니다. 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 유명한 것은 폴란드 내각의 수반까지 지낸 정치가였다는 점이죠. 나중에 은퇴해서 작곡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 A단추 작품 번호 13, 크리스토프 야코비치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모라벡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 애기단초 작품 번호 13, 크레지체토 오프 야코비치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모랍스키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곡이죠. 이렇게 숨은 곡은 좀 발굴을 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명연주 명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호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죠. 하지만 지휘에도 몰두를 하는데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 스타일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진한 연주 들려주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지휘하는 쥐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3장조 작품 번호 48 다니엘 호페가 주연한 퓨리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준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특히 음반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죠. 체코 출신의 얀 바르토스의 신보입니다. 명실공히 체코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반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죠. 그래서 자국 슈프라폰 레이블을 통해서 그동안에 체코 출신 작곡가들, 동구권 출신의 작곡가들 피아노 곡을 집중적으로 레코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톤 라이히아와 베토벤의 협주곡을 담고 있습니다. 연주 견실하고 에밀 길레스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주,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연주인데요. 특히 2악장에서 3악장 넘어갈 때의 아타카 부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페트르 포펠카가 주연하는 미너 짐포니코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미너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A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6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르간의 협주곡의 2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6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주연한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중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시나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이 2초 안에 재생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2초란 짧은 순간조차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것이 펼쳐지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지만 번개 같은 속도 뒤에선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설렘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느긋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그린아워 박지연의 가야금입니다.

그린 아워 박지현의 가야금 연주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마음의 속도까지 조금은 느리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맑았다가 갑자기 구름 끼어 우레 치고 비 때리다 다시 개었다. 떳떳한 천도도 오히려 이러한데 인정이 어찌 분분히 변치 않으랴. 조선시대 윤기의 시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금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개었죠. 하늘은 자연의 질서와 도리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고 달라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수시로 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역금취타 공경진의 해금 검은고 이방실 장국 홍석복의 연주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음악은 늘 제자리를 지켜주죠. 여금취타 공경진의 해금, 이방실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반소리 심청가 만나보겠습니다. 범피 종류 대목,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입니다.

나 무슨 소리 어디야.

가 장사로 지내 갈적하 대보란 가.

등아 황황 누르을 당도하니 일모향관 하차 아구시영 윤파강사가 사인수나 최호유이기로나 봉황내를 당도하니 삼사는 반락 청천요 이수용분 백노주난 이태백이노든태요 신명강을 통도

강을 그려가랴 소동판우든 풍을 일고하야 이땀만은 조맹덕 일시제웅 이금은 안제제웅을 아우제 기풋

곧 한 큰 상흥하여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류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깊은 감동 오늘 함께 했고요. 이어서 검은고와 가야금이 어우러져 풍성한 울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화, 이재하의 검은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지영의 장구 함께 하시죠.

전통 민요 가운데 감내기가 있습니다. 서도에서 전하는 노래인데요.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불렀기 때문에 달구지 모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아이고 대고 성화나시다. 성화가 났다는 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 손 보듬고 한양에 갈까. 한양에서 왔던 임이 자신과 정을 나누고 떠나버렸는데 다시 자신에게 찾아와 손을 붙잡고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하진 않을까 기대하는 말입니다. 서도 소리 감내기는 느린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다음 사설입니다. 오시는 임을 못 오게 하고 머슴손 보듬고. 떠나버린 임이 원망스러워서 온다고 해도 못 오게 맞고 차라리 머슴손이나 붙잡겠단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세월이 가는 것 바람결 같고 유정 임 오시는 길 낙화만 지나. 유정 임은 정든 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미움이 쌓이는 사이 기다리는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고 꽃이 지는 때가 또 찾아온 거죠. 그럼 서도 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이리야.
1: 서도 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인의 김준수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갈까 보다 감상하시죠.

갈까 보다. 박인혜, 김준수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놓치는 것들이 생기죠.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 그 설렘의 순간을 음미하는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은 속도에 치여 기다림의 소중함을 지나치지 않도록 좀 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누룽지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누룽지처럼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로 결성한 가야금 3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임지은 작곡 손잡는 실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프랑스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탕기드 빌리앙크루가 연주합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프랑스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피아니스트 탕기 드 빌리앙크루가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토마조 조반니 알비노니의 두 대 오보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 7의 11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앤서니 캠든과 앨리슨 엘티가 오보 연주를 존 조지아디스가 지휘하는 런던 비루토지가 함께 연주합니다.

토마조 조반니 알비노니의 두대 오보를 위한 협주곡 시장초 작품 7-1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앤서니 캠든과 앨리슨 엘티 오보 연주, 존 조지아데스가 지휘하는 런던 비루토지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음악 루이지 보케르니의 첼로 소나타 G장조 제라르 번호 5번입니다. 알레그로 밀리타레의 라르고 템포 디 미뉴에토의 전악장이고요. 첼로 연주에는 세바스티안 콤베르티, 기타 연주에는 엘리자베스 케니, 콘티노 첼로 연주에는 루스 알포드입니다.

루이지 부케리니의 첼로 소나타 G장조, 제라르 번호 5번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세바스티안 콤베르티의 첼로, 엘리자베스 케니의 기타, 루스 알푸드의 콘티노 첼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섹스

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원작으로 하는 해니 퍼셀의 부수 음악 요정의 여왕 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술에 취한 시인이 요정들의 숲에 잘못 들어와서 두 명의 요정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의 음악인데요. Fill the bowl, 잔을 채워라 함께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마이리로스는 로안 피어스가 요정을 노래하고요. 베이스 바리톤 예슐리 리치스가 술 취한 시인을 맡아 노래합니다. 연주에는 폴 맥클시가 지휘하는 가브리엘리 콘서트 앤 플레이어스가 함께합니다.

And stand moist, stand moist, stand away. I'll catch my wake.

0: 下，全面听 punk。
1: I do confess.
2: What?
1: I drunk

헨리 퍼셀의 요정의 여왕 중에서 술에 취한 시인의 장면에서 노래되는 잔을 채워라 들으셨습니다. 요정에는 소프라노 마이리 로슨, 로안 피어스가 노래했고요. 베이스 바리톤 애슐리 리치스가 술에 취한 시인을 맡아 노래했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폴 매클씨가 지휘하는 가브릴리 콘서트 앤 플레이어스였습니다. 바흐의 음악 이어서 함께 하시죠.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1을 원작으로 하는 합시코드 협주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4번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의 샘프란 피아노,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톤 쿠프만이 합시코드와 지휘를 맡아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현재는 톰 쿠프만이 합시코드 연주와 지휘를 맡아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세클 마지막 곡 텔르만의 플루 판타지 7번 D장조입니다. 프랑스와 라제르비치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텔레만의 플루판타지 7번 디장조 프랑스와 라자르비치의 플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런 다짐들.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겠다. 물건 쓰고 제자리에 두겠다. 뭐든 제때 하겠다. 하지만 또다시 눕고 어지르고 미루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한 크고 작은 나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음을, 나 자신을 잃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우리는 삶에서 많은 패배를 마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당해서는 안 된다.

0: 졸탄 코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조 작품으로 7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들었습니다.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고테 카피숑 첼로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보라. 우리는 삶에서 많은 패배를 마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당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마야 안젤루의 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당신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볕더위, 습도, 월요병, 월말에 부담이 몰려와도 부디 당신 자신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아딘셀, 바르샤바 협주곡, 쇼팽의 연습곡,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작곡가 드뷔시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리 음악원의 문제 학생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도 아주 아주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한 주는 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사이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서울 27.3도의 밤더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남부 일대에는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고온이 이어지고 있는 이 중대경보 해당 지역

에서 일부 38~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으로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5에서 60mm 정도 내릴 확률이 높은데요. 천둥 번개에 돌풍을 동반하겠고 또 강하게 시간당 20~30mm로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금하시는 게 좋겠고요.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남의 안개가 특히 짙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전주 34도, 대구, 구미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오늘 정도로 덥겠고요. 또 내일도 역시 중부와 경북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모리스 라벨, 라발스, 만화번호 72번이었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와 넬슨 프레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종호 씨,

처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콩으로 접속하셨습니다. 처음 보내는 메시지 잘 들어왔습니다. 자주 뵈요. 이종호 씨였습니다. 4436 쓰는 분입니다. 어제 새벽에 합천 가야산에 올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도심과는 달리 정상부는 새벽에 바람막이를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선선했습니다. 멋진 일출과 솔나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인생 사진을 어제 새벽에 찍으셨네요.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멀리에서 해가 완전하게 떠올랐고 빨간 모자를 쓰시고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바위 위에 앉아서 오른 발을 번쩍 들면서 해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 밑엔 발 아래 아주 시원하게 합천 가야산 주변의 산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와, 멋진 사진이네요. 덕분에 보는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443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907 쓰는 분입니다. 학수 고대하며 기다린 은퇴 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대관령 음악제에 왔습니다. 37년간 이 현실적 삶에 대한 현실적인 삶을 채우고 이제 기회가 돼서 클래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내 희서에게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따뜻한 인사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대관령 음악제 가셨군요. 그 개막 공연은 뭐 발매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됐다고 하던데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대관령 음악제 휴가와 함께 멋진 클래식 공연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공연도 하는데 아, 이 공연은 보기가 어려워서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올해도 또 기회가 닿지는 않았네요. 가신 분들 행복하시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무스로그스키는 1874년 친구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얻어서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쯤 뒤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했습니다.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의 다채로운 음색과 조합을 들려주는 라벨의 편곡으로 여러 오케스트라가 자주 연주하고 녹음한 덕분에 무스로그스키의 원곡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또 지휘자 아슈케나지, 루트 스와프스키도 이 곡에 관현악을 붙였는데 라벨의 편곡만큼 자주 연주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음악대학 작곡과의 관현악법 수업에서 라벨의 이 편곡은 필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현악법의 훌륭한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리흐테르는 피아노만으로도 훌륭한 작품인데 라벨이 원곡을 손상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벨은 오케스트레이션 즉 관현악법이 곡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그저 여러 악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아노 모음곡에 관현악의 색채를 입힌 라벨의 편곡으로 무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에서 프라모네이드 1 그리고 리모주의 시장 카타콤 죽은 언어로 죽은 자와 함께 닭발 위의 오두막 키우의 대문 이렇게 듣겠습니다. 사이먼 라트리지 위안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무스로그스키 전람의 그림 라벨의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이었습니다. 맨 앞서 들으신 곡 프라모네이드 리모주의 시장 카타콤 죽은 언어로 죽은 자와 함께 닭발 위에 오두막 맨 끝에 지금 막 들으신 곡은 키우의 대문이었습니다. 사이먼 라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759 쓰는 분입니다. 전람의 그림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한때 기타로 도전해보기도 했고 도전만 해봤습니다. 도전 자체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예, 일인데 와 멋지세요. 우리 8759 쓰는 분 인생도 이 곡처럼 기묘하고 서정적인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은 웅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멋진 감상평까지 8759 쓰는 분이었습니다. 같이 좋아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마라 사하나 쓰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8살 초딩의 첫 여름방학입니다. 15개월 아기와 함께하는 8살 초딩의 한 달간의 방학. 이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 한 달간 끼고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두렵기는 합니다. 지안, 이안, 엄마랑 잘 지내보자. 사마나 사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멋진 생각하셨네요. 그쵸, 다시 오지 않을 8살. 지안이가 8살이겠죠? 나중에 이 기억으로 또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사마나 사하나 쓰는 분께 힘내시라고 그 또 멋진 생각 같이 감탄하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한 주는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이 친구도 좀 쉬어야 될 때가 왔어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쉬지 않고 달려와서 리처드 아딘셀 피아노를 위한 바르샤바 협주곡 단악장곡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투체의 피아노와 모슈 아치모니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처드 아딘셀 피아노를 위한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치의 피아노, 모슈 아치모니 지휘하는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852 쓰는 분입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클래식을 즐겨하는 아내가 올해는 대관령 음악제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부산에서 평창까지 먼 길 다녀왔습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걸었고 그 앞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물이 가득한 계곡물에 잠시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대관령 음악제 개막 공연을 즐겼습니다. 결혼한 지 19년 됐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8852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 행복하셨겠네요. 지난주에 8852 쓰는 분. 지금은 부산에서 일상을 맞이하고 계시겠군요. 가끔 꺼내보고 싶은 추억들,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 8852 쓰는 분 그리고 8852 쓰는 분의 부인께서 지난주에 강원도 휴가가 그런 기억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885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정각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마야 안젤루가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는 삶에서 많은 패배를 마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당해선 안 된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10번 중에서 12번째 혁명, 5번째 흑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296 쓰는 분입니다. 아들 심홍보의 34번째 생일입니다. 홍보의 생일 축하와 함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키워낸 엄마 권태연에게도 잘 키웠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9296 쓰는 분이었습니다. 34살 된 아드님 잘 키우셨지요? 아유, 그 아드님이 오늘 울컥하겠습니다. 34살 됐는데도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9296 쓰는 분 작은 상으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역국 같은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심홍보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8283 쓰는 분입니다. 편식의 유혹이 휴가에 들어갔다니. 시와 방조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휴가 시즌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출발했는데 휴게소에 들를 수 있는 시간 그 여유도 되고 더 행복한 아침이라고 8283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로에 조금 차량들이 평소 때와 같지는 않을까요? 아우, 지금 서울 지방의 강변북로를 보는데 구리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여전한데요. 주말로 다가오면 예, 조금 성겨지겠죠. 오늘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283 쓰는 분이었습니다. 4289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환갑일입니다. 할아버지의 회갑년 사진을 보면서 저분과 내가 동갑이라니 라는 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전엔 많이 많이 큰 어른이셨을 텐데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아 그런가? 라는 느낌. 4289 쓰는 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갑이면은 1966년생들인가요? 67년생? 66년생? 66년생이겠네요. 환갑 맞는 66년생들. 뭐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렇게 멀지 않았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예. 아유, 그분들이 벌써 환갑이세요. 예전과 달라서 이제는 하프타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후반전은 지금부터. 축하드립니다. 4289 쓰는 분이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번호 622번 오늘은 2악장 듣겠습니다. 아다지오 샤론 캄의 클라리넷과 하이든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번호 622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샤론 카메 클라리넷과 하이든 휘라모니아 연주로 들었습니다. 9902 쓰는 분입니다. 휴가를 남해로 가자고 합니다. 남해에는 시댁이 있습니다. 남해는 아름답습니다. 만난 것도 많습니다. 남해엔 시댁이 있습니다. 올해도 남해로 가자고 하네요. 휴가를 남해로 가자고 합니다. 구구형 이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한편의 시인데요. 아름다운 시가 됐습니다. 구구형 이쓰는 분. 휴가를 남해로 가자고 합니다. 시댁이 있는 남해로. 동해나 서해도 있을 텐데 굳이 남해로. 매년 다녀오셨나 봅니다. 우리 9902 쓰는 분이. 우유식빵 교환권 9902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해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야금야금 뜯어드시면 좋겠네요. 5013 쓰는 분입니다. 대관령 음악제 가보는 게 꿈인데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부럽네요. 대관령 음악제 버금가는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5013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FM과 함께와 대관령 음악제는 확실히 다릅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할 겁니다. 꿈이니까요. 예. 가까운 시간 내에 내년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다를 겁니다. 5013 쓰는 분이었습니다. 꼭 그러시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약속의 증표로 증표 삼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파리음악원의 문제학생. 드뷔시는 1862년 8월 파리 근교의 생제르망 앙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남프랑스 칸의 고모집에 머물면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그가 매일 마주한 바닷가 풍경은 평생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의 음악적 자양분이 됐습니다. 파리로 올라온 드뷔시는 겨우 10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습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력과 초견 실력을 갖췄지만 음악원의 엄격한 수업은 그에게 갑갑한 굴레였습니다. 바흐의 곡을 멋대로 치고 모차르트의 곡을 기괴하게 편곡하느라 과제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무례하며 규칙을 쉽게 위반하는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곡으로 전공을 바꾼 뒤에도 드뷔시는 전통 작곡법이나 이론을 거부하며 낙제를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빚어갔습니다. 그에게 음악이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스러운 선율과 리듬을 따르다 보니 전통의 화성과 형식을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딱 한 번 정통 음악계의 입맛에 맞는 곡을 쓴 적이 있는데 로마 유학 기회와 거액의 장학금이 걸린 로마 대상에 칸타타 돌아온 탕자를 출품했던 때입니다. 덕분에 22살 드뷔시는 로마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 특전으로 떠난 로마 유학은 엄격한 교율 때문에 마치 감옥과 같았고 결국 몇 번의 무단 이탈 끝에 유학을 포기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드뷔시가 꿈꾸는 음악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드뷔시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바람, 하늘, 바다처럼 무한히 솟아오르는 자유로운 예술이다.
그러니 딱딱한 틀에 가두어선 안 된다. 빛과 바다, 하늘.

드뷔시 바다, 세계의 교향적 스케치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바다의 새벽부터 한낮까지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 시립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2749 쓰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 떠나보냈습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돌아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2749 쓰는 분이었습니다. 좋았던 것만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그 기억들로 또 살아갈 에너지를, 동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749 쓰는 분과 헤어지신 그분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우유식빵 교환권 2749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빵 하나에 추억 하나, 그렇게, 예, 웃을 일이 아닌데. 권재경 씨입니다. 내일 모레 강원도 태백으로 휴가를 갑니다. 시원한 바람과 우거진 숲, 벌써 설레네요. 남도의 무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설렘. 아, 이 권재경 씨는 무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뭐 제가 과문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봤던 여름 휴가지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곳이 태백입니다. 여기는 모기가 없습니다. 태백엔 해발 800m. 아, 정말 정말 시원한 뭔가를 아시는 권재경 씨. 태백에서의 멋진 휴가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씨였습니다. 아까 휴가를 남해로 가자고 하셨던, 남해에 시댁이 있다고 하셨던, 예, 가족들도 한번 가끔 가다가 한 섞어서 2년은 남해로, 그 중에 한 번은 태백으로 가시다가 대관령음악제도 한번 들르시고. 드뷔시의 바다를 들었네요. 여름엔 바다인데 남해 바다가 참 멋지긴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남해로 가자고 하는 그 마음도.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29 쓰는 분입니다. 아내는 처제와 둘이서 바닷가 휴양림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둑께 사진도 보내주고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두 분이서도 가보셔요.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아, 이 피아노 협주곡 1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듣기 어려운 곡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20분 정도 걸리는 곡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출발의 팬과 함께가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2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에스토소, 베조드 압드라이모프의 피아노와 유라이 발추아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공영방송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으로 2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에 몰토 마에스토소 베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유라이 발추아가 지휘한 이탈리아 공영방송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2168 쓰는 분입니다. 한 달간 기다린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내 남편 이현희 너무 보고 싶어요. 싱가포르에서 고생한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집에 오면 꼭 안아주고 싶은 남편입니다. 2168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집에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이 그 한 달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2168 쓰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공영방송 NHK에서 아침 그 드라마를 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를 하면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생방송 우리로 치면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봤던 드라마의 내용 그 드라마의 감상평을 갖고 두 명의 MC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오늘 좀 거꾸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뒤에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승희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KBS 클래식 FM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가정음악을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계속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김승희 아나운서의 음성 같이 기대해보면서 오늘 하차투리안의 발레 가야느 중에서 카레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임의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기술 조충식 이은규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김경정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유입니다. 언제 찾아가도 늘 그 자리에 그대로인 것들이 있죠. 학창시절에 자주 가던 학교 앞 분식집이 그렇고, 또 문학소년의 꿈을 품고 종종 들르던 동네 서점도 있고, 또 지나갈 때마다 향긋한 꽃냄새가 풍기던 작은 꽃집도 생각이 나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갈 때마다 한결같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행복해지던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이 자리, 이 시간도 참 그렇네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